0: 그만 좀
1: 들어보겠습니다.
2: 네.
1: 수로 치면 한만 번은 듣지 않았어요.
2: 10,000 times.
1: Yeah. 코드랑 이제 베이스를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이제